0: 방송에 없는 음악. 무지카 센서 프론티에르.
1: Global Odyssey. Music without borders. KYRS. Medical Lake. Spokane. 88.1 and 92.3 FM.